가라 울지사보래 대학이노 운동 우드바 누누메 가라 유구같이 우리야기디 두부심하게 누바시 아초다가 아기지사보래 우드바 무구라